0: 내가 더 해줄 테니.
1: 자네. 마을 2,075.
2: Report. Tango 30.
1: Tango 30.
2: CG 50 and keep Bravo 91 on this call still, please.
1: Stand by.

0: 존.
1: 다음.
0: 야, 뭐, 내가, 아스, 오픈, 쇼시. 조금, 에몬.
1: 조금, 반.
0: 네, 4, tag 47, Foxtrot, Sierra Foxtrot Echo, Black Mercedes.
1: Tougher.